0: 민제 공라오 민더예 총다 민자 토야 레마도 몽도나 준제 물리바 냐와예 대외 민팀바 지람체 무디오와 총농자나 도도다 민바라 로처구 민제자 모보 루파 데치 제리토 니자 냐야가네 니레소소 주도 지터미 왠조 장우 공라오 게체 니가 님베 민제지 대통라 핀눈 데비 도창서 룰라네버 효창용 냐이리 대외 대통령인바동 핀노딘바 우창인바 로댄창와 제주군의 민제견대나 치도대동 치종의 터시시여바나 민봉어인 딘바대를만대 민바공대라띵나 루팡라 내젠 타난 윤대처진용조세비 롱기 융아치오 민바동 용탑 민바라띵구 세레이동 민제 컨소텐제자 총도동 사시 이게라 고알량구 니나 카년자와연비 세레뇨두 대화 총달라 다야치구
1: 버당 실루소리 용루다 송던제위 니르규탑당
2: 종처 칸다 디송 희진이 디탈랑던 노니 링머루여
1: 생긴나봐 다다치제 생기바는 함께 룸팅제 대탕랑던

자 체휴 더나 나요 종달 누치 마보 세레제 마인도 데카 텐지 두체 냐초 두예 텐지 공서 초제제 제제소 민제 총다사 요나 사시 얘기데 니바랑 게구바 텐치나 민제제 마인도 두차 치야 텐지 켈레 투진 더버 예레 텐제제 온다 텐지 두체 냐초 두예 최단제 내래선 비누 딘토 딘치 냥주 구바 내래 민도 고라 냥주 자일제예 졸로 니통 조니로라 롱자자 민제 따클줄라 민제 견장제 물리바 니제 챈다 철화정 요야라 대달리 니베 민딘토 우차마에 바동 사시 이그레 혐어라 마데바수나 지친 조어리

0: 온들라 공감사.
1: 어, 감사.
0: 맞아 유린다.
1: 맞아 유린.
0: 어디란데 자샤사드 나온지 쇼르 봐.
1: 어.
0: 그래서 단데디 말레고 듄레고 기타 종식 손들 가서 말로 했다.
1: 어, 어 다가래.
0: 디 단데 이제 지난 게 뭐지? 대한도 이제 또 죽고 나와 제베나 저 총전된 게 장난 줘서.
1: 와, 와이나.
0: 그래서 디 걘 근데 이제 지난 게 괜찮네.
1: 어, 다 된대지나. 대디 내고야디. 아니 너 춥든라 로브다르 친방하라 다디네 로브다르 친제니 기 초용제니 그도 자샤사되기 어 로무디간 지 제니기 얘기 디제바나 다 정제기 히네 강바지 예진 김정조가 춘주시 쪽인다라 어 다 김정조가 춘주 쪽제 녀디 쪽지지 그 쪽이나 다디 니동 춥든 좁게스 디제제제 담이 총이소로 제안하다.
0: 어
1: 로니즈 제다. 다디 팀원에 다 전환한 데 제매
0: 받다.
1: 다디 그래기 디데 제제 총이 제제 용도 담이 총이네 저 담이 로가 총이네 저 차단이 통치부 제제 담이 그래 요고 된서다. 만 말매 버디 담이 요고기 또 사회소로 된듯이 총소 야부셔부 제도 제니기데 미콘조기 간다. 남란 된듯이 들 교수원아 단대 중간에 접제니기데 니동 접제에 봐 가득 가신 거 같은 아주 로가내기 중지 페이지들 로게 중지 부분들라 어 콩페이지에다 미 제사사도 시디는 부디니 시지데 담바지 봐서다 공들이 속이다 다 교사 토번이 되지 제사사도 되지 제제 용도 교래래 강의도 무슨 가라가서 쳐봐서 다 이내 고 망조기 이내자 그다 그게 봐 고지다 그게 처리네 그 냠아버지 거에 지에매 봐서 다 내가 되는 거 시시기 내가 지기 콘디네 송기다 다 단내는 미녀 죽지래매 주주지래매 뭐다 되기니 고 보기 되람데 되게 용해매 뭐 다 와든지 인도미 콘기 말아든지 송다 다 니가르 가시 배경 봐. 다 니큐레기 니경 제 토보도 된데 송기. 그래. 다 니경 디고 머레기 제 토바스 제제인데 니노 죽고 개반에 제제인데 종조네. 가나 조 괜찮서 그래. 와 근데 제제인데 다버도 종이 제제인데.
0: 네 지난 니경 제 토 두에 럽디지 태섬서 된데 제스마 야마네 카도 그렇지. 소소소 다지 이치 옆제제 카도 두슬네 잡은 거 그래.
1: 다데딘데이나 타콩미 디레송디미 타나랑가야미 춘주디스유니 보기 둘음지에메가 남상 거르다 소소소소미 디요고 디록게 니츠지드 알라디 냠냠마 송가라간자레도다 응아네 남상 거라 어 렌게브제는 바레와디 오니고지도 바스 제네 거드레 제제가라 제발
0: 제제 어 스탄데디 드랑간게 제수다디게 자잔 슝게 단조르베
1: 딘데스이나 어 다 드랑간디 응오니 샤샤스노 거라 어 당토마 담이시 중기 개베 남자지 바가라 다디 어저기 남자한테 되죠 당토마 화디네 제네데네 정조로 정조 전사고 지바가 담이시 중네 정조기 코가마스나 나나 소바마 당디 다녜 미저가 제제와 다디디디 정네기 나나 망위 당제제 얘기 녜지데 된서 찾아야 뉴로 제주
0: 아
1: 오라 녜지 뉴로 제네 바양 고레기 데바베 남고기미 데모 된서도 간자 고기 찍고이더미 콘서
0: 도제
1: 직배조도 마송지 당샤오만아 다 고도 펜펜바트인다 다 야고 젠제도 스타단데니라 다 겨르 자샤사되기 레가 딘데지르 졸럽죠 바 세상아주 딜라 인지미지 갑교 직 제하고스 제니기 와단데기 어 죽고든 직주나
0: 아
1: 와다 죽고든 직제니기 데 니기 니동 단다시종기 자샤사되기 마무디 니동 죽들라 그 맞아 속에서로 다 맞아 젠다 맞아 속에서
0: 다들 다들
1: 당토마기 고 속에서로 들려 지쪽 지대시
0: 아
1: 디네 젠지 기 롱에 능주는 진이 등아 동아 동지 양 그래기 슈링 로링
0: 아 조선다야
1: 와 조선다야 와 도제미 세주 야부제 제미 디디 득그레 간이 멍부지 세조 제시다 와 드네지 좀
0: 제제 제미스 다지 라브텐로 그디 진이 냠녀요
1: 말 와 와 도스
0: 니네 맞아 강에 여러
1: 와 봐라
0: 다들
1: 다다라 이 때미 진님이 나랑간에 바람이 땀이 좁아 고일음이 기교기 미부로데 되바가 미다 디기고 미 소소랍자로야 고르 김전님이 로병 고르담지 디다지 간이도 소에서 봐 다 소도 연전도 너무 맞아 망부다지 드레지에 용해 매용아 미 김정원의 샤샤
0: 너 빨라고 써야
1: 되나 어 도제 용해 지에 매용아 어 디크도 디다 고르다 미시중네 김이 망우 미 람상으로 맞아 조여 치족지당 데디네 디 심바기 미 주린 로리 되게 당제지 미 그 세주 야제제 간이 멍부지 세도 좀
0: 다다리 라스라스 단다데 투어 총조데 템바 가지스죠
1: 다딜어 단다 템장 숨숨뒤 미장 갸든 업주죠
0: 예예예 다 단다데 나레고 둘레고 세디 투어 총조기 들어와 가서 다 룽베게 자주 그 도제디
1: 我这个呢，但是，我这个呢，但是，我这个呢，但是，我这个呢，但是，我这个呢，但是，我这个呢，但是，我这个呢，但是，我这个呢，但是，我这个呢，但是，我这个呢，但是，我这个呢，但是，我这个呢，但是，我这个呢，但是，我这个呢，但是，我这个呢，但是，我这个呢，但是，我这个呢，但是，我这个呢，但是，我这个呢，但是，我这个呢，但是，我这个呢，但是，我这个呢，但是，我这个呢，但是，我这个呢，但是，我这个呢，但是，我这个呢，但是，我这个呢，但是，我这个呢，但是，我这个呢，但是，我这个呢，但是，我这个呢，但是，我这个呢，但是，我这个呢，但是，我这个呢，但是，我这个呢，但是，我这个呢，但是，我这个呢，但是，我这个呢，但是，我这个呢，但是，我这个呢，但是，我这个呢，但是，我这个呢，但是，我 我们都讲没对，就是一点错在的细节，那个里的主要讲没事的。但对他个讲这个行事，没忙不起的的是，他们我都讲没对，就是到底过他没错在脱水的吧？晓得？他忙不起容易对，啊，俺的这光景也能还跟着去做呢。你说不二天元了没着？生活都讲忙不起。我讲那个有过的。哦，讲那个有过的，是讲这样子是不是？讲对，特别是像那个做猫咪，俺做男生也把这没什么不写，不行了，俺做也没。
0: 转掉是几百万，没得几，几不是没在这上面的事。但光是马步的，还用的，我真的是记了。哦，都。我都是明的代购啊。是是，那咱的就那个的，你用这些路，住在住多。
1: 好吧呢。
0: 你那路了，但如果年龄小就那路，这，如果可能是这，用早些了吧。
1: 好了。
0: 得早了得开始现在的。
1: 他光是蒙不起的，老的能，但年龄越过东张蒙不过了，没年龄减少嘛。他蒙不起，或者是他，吃脏苦的，给控制给训练的，就不了。他白过了，他龙不的那个男的，他白大的没说，你学说了，那老几是的？他那老不不怎么？他说不的，他感觉他来没有的。他先把过了，给不了面子都是。哦。我但先把龙不先把过了，他中南说了，点么都的，我你那。 别提起是，就今年我操通过一把，更是通过，咋当通过一把，是不是？他压个他都要讲，就是开始就带那个，他你们记住了，都是说明那的话，就过了，第元兄弟乱马东说了些，哎，你们对应着干啥？啊，我听着对应的多，对吧？操场的巴拉，就像我都是，是是是，先忙工作没得事的，他们能啥可以罢了。
0: 对，这个是的，美国的这个做啊，针对全部这些民族突破这些，他可是偏见我了，是不是？我的我不说多少这个，他出点不得过，他们今年一岁数没等被，今年得了两秒的，因为可得这个是的，可今年得了都三个的过了，他们面罩过了，基本面罩相处的是的，蒙不记得他那怕老简单，你来代表的没这会儿见面都是，我们三个你一个没得了，岁数没等就完，对对对，对对对，是的，是的，是的，俺们等等俺们中间那来了几年，俺就突然中间给马祖上面着，哦哦，赢了，确实，哦，中间那来几年，免得俺出去了，他的工作嗯，挺这赢了，做的能给俺吗？
1: 他能给俺们工作没过，学历用不着了，是吧？他学历人长得的简历，没中间的那些专干情报是没丢过去没吧？人家加上过学历用不着了，姐姐，嗯，没等俺去了。他的工作我那些是也不晓不都是，今年是说说没学历给的，咱们中国老几把呀，没招生东也不行，考不也不行，不都是的。加上我的一个工作俺去，嗯，连续当。
0: 对，老了，种族了，可能给托不下手了的，老了，提前俺讲讲。啊，那你跟咱那边给的，我认不得我。啊，老几了，提前俺种族这个。我种族这个就。啊，是的，是的，但种族老几个用不。
1: 我不了，但是。哦，听我讲。哦，是的，是的，但是对，来个几年，那可是这个了。来个几年，那是那他，但他来个几年，那帮忙就的呢。 嗯，可你们人工的呀，多少小学就现在接班了。他那俺东做给做这个吧，但他阿妈工作来个几个，新把的了，他个小白给出去这次你就学来说了说的，你当家家家，这些人都说说养这些就。
0: 다들 코나서 섬을 나러 레지 가서 다든데 쇼신 뭐 유지리.
1: 어, 나도 야구 셰도 저 코치네 거 숄래 봐.
0: 다리다.
1: 그거 배드 미 또배 켈제제 간간이
0: 좀
1: 조금 매. 소재미 난 가도 되는 젠다 봐. 태고 남준이 있는 미 코디 기대 봐. 다가스 되네 되지고 개랑 봐. 근데 이거 뒤 간바 레드 제네 야미 진내기 소소기 용보예요 봐. 간제를 다 소소미 레종이에요. 야구 셰도 있다. 근데 얘는 오늘 샤니레시 그래기 포기기 갑샤다 년고 된도 찾던 거다 담이 주버저 진짜 제보 잡아 최선 콘소 등 인준이 발로 고사 도보제 추디야 때때 보면 방아 그거다 찾산 회사게 어 회사게 나가지 정도 개방하나 다 정리기 그래 지금 뭐 저냐요 어디를 회사고 회사니 주 독세제 최선제 소개 최선 콘소를 내가 런디 거기 그래 직접 발로 집도 계속으로 들어도 직도 차 차에서로 되는 차 아니기 뒤 지연샤는 포기되는 거 주고 지연 신아 전에도 고칭 얘기 사다 보제 추디 답도 지연 뭐 같은 데 시에서 그 답도 없이 시켜 가서 내가 지게
0: 지지
2: 로딘 주민왕 된신시 단진 야보 시티 퍼슌가 전제 토니 벌스웨 진저 토니 로딘 등아 코와

사게 이렇게 아 투르킨 고워자 진짜 여러분 얼른이 또 미래 창을 갖다나 고라 합두 미미 아짜비 다크 푸다 다 동게 투르킨 드라마 두게 치다 아고 버텔라 라마 테서 너베 덴두케 라자 타바 할리 미 서바테 나

아따텔라 깡고긴 누군가 뭐 딱딱다 저럴라게 요바가 그리고 칼라디히 거네 야샤 테네 달로 탐지베데 양자네 홍디히고 탐지베 양자나라 내신 요베 갑테나 탐지데 게모 사사케 나라 니유 테네가 체전데 마장자 드들레 토카 펜베 제이신 소자기게 칸네 고혼 좀게 칸게 빠진남라 미다레레 파게 요바가 딱시 거모 장자 간토라 디티 딱시 장가 간토라 디신 요바 자자 쳐토라 디니 수자 만부 시게 요바 가체전데 마장자 디히 야보나 링카 장노 Sonta

0: Jumanamba Gunkazon, Dita Limundarinin, Tisimbaga Sikyo, Nanjayan Jagani, Tata Luna, Pihiwi Kinjotani, Lungu Dunju Tunga, Koilu Ibata, Lungu Dunju Tunga Rendo, Jungu Gunchetanga Yang Tabi Sidu Udo, Ganju Santola, Nansa Lau Tabi Ponjishoni, Puji Mareka Gamamanaina, Dishida Dimbi Tola Royuri, Gasi Ganju Santoka, Rilong Dedaki, Puji Ponjuta Kumpela, Bambu Sinki de Resena, Lunchita Ninchina Dirijan, Duran de Taloran de Tuka. Sintong gwen ki hye yindu yin. Da longu dunju yin lak rindu. Lungchi ka dayan kanru da zatang de yi sayin ka muda lera ka taju di hinru mangzu jia qingcang to xue yori la ninchi jia pame riri ka beju santu ka pongju da mangzu yi di xi sintu lang gwe yi ki. Di ri la da singa namazo di ri ka ngazu lim duri lin ci di no yi na be hi wi jin zhe dan ni long wu dun ju dun a ko yi mi se ge lin qi xie yin xie lin zi di nan de be yong long qi nin zhe le kong jia ding hui nin zhe xia ya na la yi ju da cha chi bing gi gi nang qi jie xu qin luo zao a ge tian da la da de ji de be yong long qi nin zhe le kong kan ge lin qi jiang gong ji xu qin luo zao a ge jiang zu pin zu ni lin zhao yue da de le ge ni da yang de long qi jie song yang da nin zhe jie ba mei la di ni long wu dun ju dun an di nan de be lan ju du gan zha da ya ji gan zha de ji DC 간다숑요미고 존리시지예 게나마니 건칸소
1: 공감사
2: 공감사
0: 라서 게나마니 소소케 티체 제와 첨부 든데 칼라타도 간소케 렌치테나 페파 가딘치히지예 레라타 토 담보 간소 게나마니 그다 소소 응어지 도디제 나로난
1: 아 예밀 된다스기요
0: 라서
1: 아니 직동 곧제제 주쟁을로라 아니 본주님들이 오리야 레고 잡제 안티네체 안티 이거주야다 레즈그즈르든데 체체 디압딘데히
0: 다다이나 겐덴달라지 게요슈차
1: 아레
0: 다토제 데야 레가체셰히
1: 다샤 다 이그라 주로 테브라타
0: 어제라
1: 디 천천한 줘
0: 제제
1: 어 두스테히
0: 라사라사 게시보지 데야사리 라사 아니 게잔소네
3: 무슨 공감산다 나 좀 눈리니리레고 감게리 생기다 봐 지기 게노지 그제데 当然也没呢，这东西就是可惜了呀，可能是呢，那个了修，你那几个可能是呢，对吧？努力的，然后呢，每天能说，那说说可能是呢，今天给那个去，他妈也没呢，你都加米几个了呀，然后，天天去，平常没嘛，弄起来工当然也那个姐姐呢，你他都把都可能是呢，看给给了姐呢，那姐姐，总体啥，他也能那个给救着的。
1: 拉萨瓦萨克索，听这个来个真，听得对。拉萨，
0: 谁啦？这跟的那来呢？托坦布的那了，那个就对咱吧，公呢？俺做个拉坦那，听这个都说说个几，当个些呢，弄起的年轻个些也听那小玩意呢。
1: 我这这就听这个些，这东古杰杰就听俺老了呀，本就年轻了工的，做个事。嗯哼。俺呢做这，他不给个生育。
0: 拉萨。
1: 生育人家有了吧？哦，得做个事。俺呢，隔天都俺做那不团结。 망찰려고잽삽리라서 고
0: 위원장하고
1: Ninjin Lingon lives.
0: That's the dude Ninjin Lingon go to be loaded. That's the Ninjin.

0: 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 초생이들랑도 급티디 만조 편중 룽진 내군 급 뒤뒤 이메이나 룽지기 처음 시어로 봐 자기에게 니 벽에게 니 감개다니 감개티야 급 뒤뒤 가서 니 돈 잠이니 찍네 다 주변치 찍네 그 동거 투배 니면 되게 내심지 남신 가서 송가티 네 마다 괴념 다 요 말해 괴념 니지 들어요 니네 신뒤 니 돈 군인으로 이제 아니고 자기에 되걸로 뒤 다 다다 이메이는 가라도 룽지 니지 다지 가르래서 소소히 라도 안에 내야요. 라도 가봐도 따야요. 그리고 고 피게 돼야지. 두 사바지 그리고 도체니 배지를 채나 두 실내 채나 삼사지. 또 전에 안 감기 룬지대에 대기 이 정하는 거라 숨은 안심 채비. 너무 인비 있는 거라도 다세계에게 나눠야 감기에 대해서 책동 국교 등지 등계류 다 등비치 찍네. 책동 국교 교수 자제류 나중에 그때 좀 소지만 또 노주지다. 디디 가르스나 감개 능진스기면도 참되게 그런지 그밖에 제네 코트 디디도 예범 맞아 그게 나는 여러선 시조리 생기 난나 가만 이슈 생하지 쓰기 시집 생아 집 생아 유비 전 아니 지기 선주 아니 제가 쓰시다 아니 디기 시리리 대 제가 쓰시다 디네 손체는 아니 얘도 야미 찍려기 가르스 아 다 주변 세진 내면도 다다 봐도 이나 감기 룽리스 체네 고라 체남지기 동네 땅체네 비계지 진리지 꼭 비계지 기운 다다다 나란도 되게 에 달로 인해 표현을 시외 정도 땅체네 로 준주 정하고 이제 디기 낭네다 나란도 그 표기 접시 인해 저 인해 인해 저 지도 좋아 나서 비계 가네 그런 식 디 낭네 추네 추디 즉 세이젠 망대 낭네 추세 롱리 차샤디 비제로 치네 비제 드림스로 된듯이
1: 제나 게게 다다 페렌테 제다서 백카세 보드네 제마 마진네 예만네가 조다 로요반네 아니 달 다시 라스마 메베 다든데 칼레칼레즈네 나중아 고컨 듄라 타리토레요나 마마라 왕웨 롱체스네 땡가 동외서 되되 잠바 나중아 군이 좀버발라 근데 제야 용데 잠바 듄치로 자치오 고치로 다테도 마무지로 롱치 되되 다데베 간르바 다닌체 응외서 겐가 소문나지 자치 장알레지네 다비나 단듄라 가츠고 롱치 때 가츠 다지 베지 메리카 그만 라데지 네바데 컨네나 지 존데나 당간즈지 신로 코네야난자 야나 종체게 인난자 까테데 롱치
2: 내가 담 망조 되게 디트룽진 디감 가셨던 디차차 레코를 넘기면도 냠부 협지 제제 가서 동전날 밀파주 민도 다 갔다셔 가셔 장면선에서 지금 저도 들렸다셔 담에서 냠부 협지 용고요 아니 룽진 사이트 문에 드네 제지 가서도 항상 해야겠다 녀버지 빼셔서 룽진 신이 디 그게 사르제 죽중에 학벌도 미리 둔지 더 때는 돌다 제제티 원내 생각 잡지 못 없지를 것도
1: 나서
2: 이제도 망조게 가보시 오지를 능 여러 봐
1: 나서
2: 전에 한 룽진 된주 간이야 된자니 저 남도 나를 지르리 유지하래 룽진 것도 참자 교수로 그래 내 룽진 소신 그유

0: 나 룬드 소녀레 다티 세가다 틴데 신청이 룬드 소고요 나 고직 타인테 로살 룬드 메나 할랑 직 내주 첨부 직 체대베서 체 그래 가장 대도 직 남다르 틴데 다 제맛담다 틴데 싫어 땡거도 빼서 니가 니땡 것도 단다 종계도 와 코나주 배매기 냄새 난 빼마세 냄바땡 것도 다 그래 나 틴직텐데 첨부 힘직 전화 준 것도 그래서 달롱레사데 시부지 카네던 거 요나서 뭐도 제하고 말어 봐. 사실 야고지 요녀 요 말어 봐. 자다 운르사 빼면서베 죽참보 다 먼저 뒤쳐지 좀도 녀도 주미 제르 근데 로틴데 제를 지난 주에 계산 연된라체 됐네 다 콘도 걸어주 먼저 되게 다 사질이야 전리치가 침물이 다 전리도 개점 쉽지리 뒤나로리야 총주 뒤나 원고견 제시도 코 단단한 아주 롱진 레전드는 괜찮게 도시라 숨다 튀고 알아봐 숨다 장제 숨다 배통 그러나 디나로리야 좀 봐버리자 년지가 싫어 튀고도 주원 예적진 재충대 좀 돼야 돌아 가짱게 죽지 모르자 야구 쉬고 자자 아니 간주 간다스는 그러나 대왕부경제 그 고무제외면도 나보단 누워야 말아봐 어떤 롱진 년제 장제 와 딘데 통하면 뒤지고 말다 망고 충사 죽어도 대상 아주 또 어쨌든 얘마 농민당 되게 잠시 년제 나 뒤에는 저 링넴 그래 내세 배우고 두벅 피지해 망도고 삼으로 대간다 농진이 오늘 야보 수업이나 오늘 편도 다 돈을 편도 대래 체르마도 충주 말했음 것도
1: 나서

0: ge jang chu la ina ka te de tho tham po che ke long che ko ya te ta ka te de kan re na ina
1: ta tu si nge sun ra di ti ti ri ta chi ne ne jang zhen ri jang zhen che ne jang zhen ya chong se sun ra di de gu gu ri ge de de nan zu chong zu den zu xin bu se ye ma ina ya long ri ye bo ji le yo ma
0: na si
1: ta nan zu bong zu long ri ka di dang ba yin ne ne zu chen su zu ge lu yin ba yin na ni kong zu ge gu wa ra chin chi 진짜 난졸을 디르지 매버 컨디션 김상 펠로도 디네인들의 민도 난졸을 뉴요 디난의 미티게 깨딘데 가세기는 선유시도 가세기는 루시에든 가세기는 남다든 양 참르 참르니 다다 가르스 아직 진대게 둥디 되가다 나서거든 근데 삼에 나와지도 디네 니베디 나 그네 가르스 총세네 매 양지 정말 많이 뒤이세 나다를 진라서 시디 양자가 다티디 가르스 그게 양자 장다티 지기 신규다 조규 민다와 가서 가네 가서 지도기다 신예다 돌래라서 폐게 컨트롤 인지니어 컨트롤 유미 라서 저도 시도 두고도 와 지인도 이미나 룽디 딩 아주 가르스나 급지 뒤에는 나랑 면에 사실 지기 밀론 지기 지기 봐 나라도 지도 15 폐게 줘야기 아니 남바디 디나네 가르스나 구디 인지 구디 나도 달라도 당부도 다 당부를 지디 인지 디요 말아 차관이 시다 통해서요 지니 로에 주고 말아 봐 대딘데기 가르스나 그때 더 당막이 두세니 응 진중기 지금 나라 이미 이네 대바 지금 라달로 야즐리 제니 이네 선주로 지 비비비 딘데 그 구르뇨 사발레고 다야 나오나 지금 눈리레고 다 딘데 아지 다디 지금 딘데 가르스 그래 진중 알아야 딘데 지 제출을 안 드려야 되나 내가 지출 차나 아유 삼산 차나 냠백이 딘데 기타 마음을 해야 가르스 소소 딘데 지 포상소 다 딘데 야 장요
0: 부산 갈란난 진케제도 메노 답제 인세 지게나마니 뜨는 소인데 소망하자 파이 덴조살라 요레니 네 아마라 로시에네 드레 요마 만보제 간조 덴칼라 용고 그르발라 간조 양 용고 근데 덤보 만보고야 나 덤보 고야는데 네 간조 날 룬치 춘주데 티키로고요 나라 지보이네 아니 지금 로사다 야미나 야 카토에세 그르 간조 추추야 뜨는 메사크 사자라 카토에 뜨는 갈 아니 드네 녜 데데 잠 코 간조 로빠지 미베 데마도 소소죠 그 친구 그 레가지 레 데데 잠 갈레 카보다 드네 니분 여보드네 용군도 코가 로빠 난시지 야미나 차시히 요레 야미나 제제다 로 야미나 리네 콘테네 시데 잠 페 로빠지 임베 나와 드르지 용군도 라스게 다 룬치 그다 깨 돈에 여 버바 닌체 인나 간조 그지 닌 그 돈에 돈야 여 버지 드르지 차데 여 버바 다 닌체 데다야 데만다 룬치 다 만자레게 제반자 지다 양만조 남발라 헨토 세난자 야미나 지 만자와 그 삼벨라 그 고휴 근데나 시오야나 게치 닉사나 양거스 겐텐달라 토담봉아 조그 닌체지 레가 던리지 쳔케 인데 잠바 닌체 데 레드 잠바 다 응마 메브네 다 여브지르 바 데파로 그 바가가 미츠 사마케 링차테 근르네지레 까테데
2: 창메 가브스 지우는 거래 가서 닌체 나로 응안조 데뚜 데서브레 갑뚜뚜 닌체 추고 소다 레브레 아 데네 싱레게 체리레브레 어 만주 이규소 좀 오티티 싱레 칸다다 고 유메 진절레브레 샘제 초단레브레 진데 그 체리치도 만저가 가부시부는 게도 알학바르도 디나라 차전 규마 진데 템르 봐 데니 가부시부치 게도 군조 네베샤고 네마 댐 딘데 쇼라 아칸 아제세
0: 예예예 어
2: 다티
0: 꾀빌레라 타타메스레 카레르고
2: 디텐세 띵기 싱게 응 Lajib acalaj, mengalir sa, 맹간 더숨
0: 이게
2: 어 독선 맞어 제제 마세고 제 따티고 숙티고 여러 봐
1: 어
2: 나한테 대사 레집 가지고서도 걔한테는 네가 참 버렸어도 응 된다 쳐서 먼저 배게야 어 민데 지금도스 따 된다 제 망소 가고 싶지 단년 중에 된다 지금 안주 빨네 제 즉소 윤두장 아니 지금도 봐 윤종 따 팬토고 도스 이제 단단한다 정글다도 여 말아 봐 왔다 뒤때때는 잠도 통구도 응어리 통구도 전부링 내주는 친구도 아니 시주는 하고도 다 시주든 주 세부도 다 단도 지난 주 잡았지도 과대부서 오고도스 어 과대부서 오고도 되는 안 좋아 편도 시작도스 제 뺨에서 뵙고 능력다 뒤 뒤 가르쳐는 제 나란 주 표게 뺀조 피게 내리 봐 뒤지 그 링네 무슨 소리 나이니 학벌도 가르쳐나 미리카 벤주 린디차 대신 린디스도 와 어디 지하를 빼 누가 태어나래 빼 자신은 그런 데 동안 나 뒤년뒤 첫째 진짜를 또 인도 안에 즉 빼나 따버서 좋아
0: 어디
2: 장난 그다 미세게 삼진도 컨도 하고 저 미삼래 땅 것도 왔어 삼래 돌이야 다티 그만해 숙청부터 모두 안에 괜찮아 샤니 그 뒤로배 단다 비우다 어 단도 게 실을라 규르베 단다 하고 들을 쓰기 면허스니라서 겐 변조라 규르남베 데네 겐 대왕라 규르남베 땜진데다 쉐부여다 나 담나체 두두상 담글라다 지나야 맞다 두두디 동지서 체리 관계 우진데 유 이거 나 코란다 언님 두스타가세냐 디 라페 벤조 가능 즉 친 두스텝 카르카르도 다스르치는 거 야롱아 롱아나 강부트로 쉐베 대관한테 경하시도 데미 소저 자담 바마 칸제 디주 졸라 칸제 세가니체 나잘 들려 겐텐달라스 크라임 베즈 인체베 왔다냐 항상 레샤 만주 디도 단다 자조나니 여러 봐 겐 참라 겐 양종라 데네 겐 룬줄라 겐 템디라 겐 차발라 다 콘주 쳇자
1: 디유스
2: 뜻 민데 제제 참자 그런 그 직구신 줄로진데 순구도 그래도 견디길라 산이데 대스명데 요리 다 견라 버르지 토마손 가르쳐 버렸어 제 심자치고도 딘드래그 미 토나도 안에 대도 내 대물 가셔 교조 디나노리 야틱 간다스 다 디체바스 틱디 딘드스기도 대개는 간데르도스 그런 대가선 요리 내 대추 현재 건조 제 유전 봐야 휴제 당원에 안 들려가 당원에 대 적고 도왔어 주주 좀 재산 뒤에 좀 가서는 농진 년치 왔다 빼면서 들으자 단위에 대다 빼서 이제 농진 좀 더 쉬워 먼저 대도 전화 주대 우리 우신한다 완치한다 먼저 되게 천도를 즉 침벌해 천도네 자야를 침벌해 자나 주도 미장 지난 침벌 땅 안주 전주 쉬고 와래 밖에한테 고래한테 대샤 디 레드 유즈 비가 개샤 개심 쉽게 대샤 전주 쇼도 디 알레틱스 쇼도 쇼도 파겐디 디 세그메스 세트는 세그메스 알레틱스 쇼다 뭐 저랑 감은 교사서 아주 디 세그 쇼도 어 디 센데요 말씀 하러 오메스 다 데르샤 쇼베스 코 초초초스 랭고 유사 장다 고주고 왔다 드네 제차 권다 쳇쳇쳇 니고 유사 다 진짜 니고 유다 오늘 가난도 싫음마 망조 처리야 침이나 뱀 메세베 군조 저기 잠세를 집에 쳐도 내 방가시네 된다 돈이 방가시 방가시인 게 뒤 박엔지게 룽진한 게 선주 전부 전부 제 시에도 뒤도 이라크에다 이라마 집에 군을 레이 잔른 겁들이 저짠 시에도 뒤 한자 진대레스도 당 관다르시 선주 때때지 아니 란조조 보면 배치 자자 급주 고공 오신게 차단 셔야도 불안가 교단제 제자 룽디년 디스년디 제 가르소레 내선디 제 땅 아니 지 차샤 어 미망게 제자 던졸레 보면 단도 너가 체르마도 충주 말했음 상대
1: 상대 고고도 변하기 소원의 이제는 빛나 차샤 땅을 한 줄로 동진다 인지 저바 디 인베네 탱아이 망조기 카르스나 리니 초와 라소바 치 피송 초보라 미르게 레이네 저바 그 뒤에 인베 이네 니 카르스나 신도 망조기 가서 조부 리도 저 조부 리도 인베디 찌기 인베네 다들 대기 인가라서 자면 좀 알아게 좀 스피나 디코 근데 그 조부레스나 피나 가라서 표현을 인베디 니 조바 망고요 이 신규 가시는 사마조 다 딘데 윤디 빛나 가르스 사마조 같은 줄 알기나
2: 레바트 카시에 카르송 공지부 레디고 소소다 고 카르상 아주 냐보 돈돈치 야메바고 추캉상다 자캉상 야나오나 지기 야르사 군세스 첸 조인디 임다 참지부 레벤 나소바 근데 룬디 땅 저바 룬디 땅에 룬디 디고 초보 카르저스 지크 그 계제 시에로다 지 제로스 이거 봐다 나반 주체는 지 소소 시나루지 마기베 그 로바치 今天天南的科学科考虑了比较深呢，但是今年你解析深究哈，比如说江南深究，比如说平谷深究哈，这咱们都马赛，果然做了一批，你是新疆的中度，别那我那中国中度，是吧？拉萨吧，看呀，容易有二十八天的，就是，这咱们都马赛，果然做了一批呢，西加沙吧，我就是，西加沙吧，我就是，今年呢西加沙吧，因为控制西加肯德都控制提督，提督西多钱呢，所以给那个他，所以给那个。
1: 내가 제단한테도 로그 당치나 소소기 용도 사다다 라소 같은데. 아니 디니 주불에 다 년디 다 나도 다 진짜 년디 통마 대응도 된다. 나고도 김상 간가 려 말고 첩게 충충 줘봐. 다 이내 이면 년디 디 이면은 안 주겠다. 디리 베디 김상 지를 여배에는 김상 디 나는 베디 자자 경신이 현다 간가 려 말. 나도 라변한테도 이미 높은 최 장중 주고 뭐 장저는 축도 축도 땡기리도 다 디나는 베디 부강아 디나 주제 지대그러.
2: 디인디 타티나 지그네 다 데모티 땡겨 리니소아 피순 초스 땡겨 니네 임베네 티나는 시사망부 좀 모르지 시사망부 지는 아주 로우지 로우 시바 딘데리 안 사바도 가르는 트젠 좀 못 딘데리 단라소바 텐조다 안 다다가라조 때 딘데 비딘데 망부시는 아주 장모 대바데 비는 아라도 룽진기나나 차샤베 이네 이네야 번연생에서도 텐조 임베이네 때 딘데리 임베 타다 지게 디수 메경에 텐조게 응어마 임베이네 메게 듀 카르베스네
1: 개발기도요. 그래서 이제 아니 년진이 다 그래봐. 검은 배디 카르레스나 타다 그냥 알아서 처벌로 지고 이거 저거 채비는 가르사 룸벌로 카시에지.

0: 총조 하면은 드레이드 총조 미지 질레 미디 년지 질레 미디 관계 따가 용신 아니요 학벌도 가르치는다 지기 시장 모두 해야 될라서 야 이제 지기 선교를 당 슬레스나 야 가시 내가 신다 제가 동네 손으로다 도로 뒤에 가르치는데 지기 이 관계 그 루비 전에 따야 되는지 시작 비추세요 그러나 학벌도 티 가르치나 이니 나도 룸지 년지 잡아 나서 버튼 좀 가르치고 그러시나 다다 잡아다 나서 유치하는 뒤도도 제기간한테 좀 내주 시도다 땅 시주 시도 나 학과도 가르치나 미주 팀지 다 쇼겨고야 지도 딜리다 그러바 아니 그 송교시야 그 팀도 돌리네 네버지 하장이 친구들 여기 땅 안도 가르치나 나도 십시오 먹어 하시네 가르치나 관계 얘기 긴세리 그러바
1: 제일 맞아 다다 배천 대초가 다 같이 먹은 리지 이미 코네 지금 만송은 내시에 나가 저 배지 머리 가끔 마음은 내시에 나다 다 근데
0: 팬도
1: 메고도 고도다 제일 근데 세메다 근데 칼 팬그레 통메지레 당한조 내가 쟁게 쟁은 시에나 다다에 나간조 지레나 잔르 로디 잠바 배차자 당한조 이나지 도저 게나바다 지나양 안조 지므레 제마세네 마지오 농치다 닌치가 므레 제바사 안조 로디 잠 하나서 망치와 카바크 빠제 초레 냠이나지 대사 빠체 대조 양부 데네 론치게 잔르게 시에사게 추제 된데 베타 데보 데네 게 삼분 주바던데 다게 게나 근둘라 소문나지 데네 메바지 롱제 쫑나 데나로 다베데베 다테 쫑냔도 주로야 데네 메바타 베타 당아 줄 야보던데 크야 여바 다도 데만세 산주코 쿠네 쪼디 잠바 베타 데보 다 텐자 미레레 클라파노라 데레레 여자데 자웨 토레지 용디 잠 오 다라던 산주지 띵 뭐야 도가 세가 줄란사 사체던 로초초 침베이나 따 데보 다던데 게나 남바케 뒤쳇 데칼라
2: 또 가르치고래 짬바치고래 마치고래 차치고래 가인사나 지름 젠르도 두고 다야 망고 여 말해 배 섭사 쳐오래 이게 그 사람들이 랑갈이야 상한 말 사실이래 상한 사람 상한 일치로 건너 또 봤대 발리소 발리소 뛰그랬어 두세로 두고 와래 민간레로 와 로타 지치한리도 장 공무 체질리였어 다 모르니 당라 레오콘께 모르디 야르치오래 모르게라 체질이사 만주를 내고 모르테는 배들 랑가 수수 주주리다 아니 추고하니 근숨 찔려야 자면 업주수여다 근숨 찔려고 주네 로타네 미가 세 상 단 세가고도 동안 대 배제 공리 죽지 수사리 랑가 루샤 랑가 루버사 땅 안주 드네 배들 디 테라부다 치다 디 조부 조부 고이스 어 조부기 고르세다 개좀 쉽지르세 만주 고메 잡치미 그게 제제 고메잡지 뜻 질람지 두두 생각상전에 리간 배트로 리간에 두서도 단다 꿀칸 두와 꿀칸 두 스미카도 파 대스도 그래도 겐카사든 이제 샹이 공로터 그래 겐고르데 능다이 고려 말이야 다 비게 때도 샹게 강변나래 예제 당은 민두 단다 대천어 단다 알아보지니 뽕은 이제다 냥고 뭐라 자든 예 파식 때 강분년보 제 뒤가 예제 급진 예다 맨도 아니 진짜 다 가르쳐로 간게 참 그래 뒤가 추고 된소 아 뭐 당달에 차가 지금 너무 강해 해요 차발에 빠르게 잘 벌 망하지 해요 아주 년질이 고네 시지 제병 아주 명아유
1: 라서
2: 명아마 신발 라치고 말해요 그게 아, 나 추고 된소 진짜 진짜 강해 참 그래 강해 참 그래 이내 가서 거기 레가든 차인도 겐벨레고르 게 간데샤니게 선주트도 딘데치고르다스 인진민들 나 선주고르드마지 갸라 말레자스는 가르치거르스 시름리 망소고 대도 깨치거르 간데시도 토니 선주지고 말에 대야 즉 요부 랑가 답변하지 코리오 선주 은내주 가르 유메 갸라 토잽자 제제 야추연지 란주전도 많이 사주고요다 대도 괜찮으리자
1: 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是啊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리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Sagalige gungkamsa, siyamla zamlingi tiri khasan shibi lezen shugini, ting di lezen gi nang tuen zo ni.
6: Zhongkuru tsamzir pipke mangbo yubati, zhongkuyu nyamle nuishu tsun tubi gorta.
5: Gab nishu zaji bi nyamzi gezo gi nang den chulu ten ten tujin ti, zhongkuyu wuxi rungo tsubata. Wanghu nigi, chinyi jingne zhishdili shubi goro.
6: Zhongku tan ser wuye warki zazho semu tuimung to duguyu shibi goro.
5: 体外电比二中之王尼可乐西比五年去呢天干哈家千不银比过了中国坛五十岁却用给特许娘烈不切体外头一过年批给着起滚地东归西比过了中国坛娘烈七比苦格探金前呢毛文把探金切突击比过了所以下面了听的里程给囊团西不真那么先说
7: 你对中国亲戚乐土国的妻子军队啊讨论着心愿到我阿爸年松 타지스탄타 아리 우르소 파키스탄 세르위아소 기급 긴구 지민이 나지소 중국을 참

네 라니지 타나토 소소소 나니코네데 언자 빠쇼이 사타케데 라메바 아치 아치 나로 근카 차히 테닌케 차니 차기 소 타게임 헤라양 키로조 차니 니미와다 차기 캠바 토우디스 사케 돈비야 비테니 랑케 침세 빠쇼라 데세 빠쇼 레로텐데 마메도 차니 히누코 포토조 파마당 개개소지 삼빌로자 마니나 다 용조 대랑지

0: 주부 천천서 드랑가 시비존난 효주도 선호라 찬도 전체 공주 존님 비 주부 천천 자히 반적가 모게라 레로진가 빠시오가 존난다 제히티 존드농가 빠시오에 레로인완나 존타 거롱가 최소도 효티고 모기 존드농 치하고 그르스나 드랭가 레가다 소니라 야로마지 소니다라 소니가 레가여시 Tanji indi rong la lelo yinwa ga ka yorsa nyo lo ma. Ceso zojata lo zhizhe to nima zhizhe, chuchi zhizhe to kacha zhizhe li roto zhizhe. Duzo zojata keje ni la madobi. Duzo chuchi sudong na rong ga ceso da chuchi sudong to jipa jichong zhi. Lelo yinwa na matse donzi to donwa ga jo kona li mandibi ngibar to
1: Kapila,

0: 워코니 칸키란데 로인싱카노 무이 드린체도레 시테니 고아디
1: 세세 워튼디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첸리나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돌라 잘라 라르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기
2: 오레레레 롱친 카바송야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도나 진행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큰주 로제니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기 리네 준지 다 답이 동에 되니 나나 저 도르 도미 배운 게 시리 텐제 손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창비 저와 담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리제나 쇼다 디네이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대역이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0: 마 상이 말이 상이 말이 때 왜자 코라다 사히바 따야바자로 와 어디인들 니까지 되는데 니 메세디 세기비 진세토데 니테 토마가 다야 야나 토마가 주에도 많이 베지세 다 배차게나 라다가 잡고 승게다 비지라 승게의 힙이 그 민테 라다가 잡고 어 그랬더니 소차 승게에서야 되는 거 이미 차지 승게의 힙 받는 건 100개 고만다나 승게에서 양 민테 라다가 잡고 승게라 토마다 비지미시 승게의 힙이 그 민테라 때는 라다가 잡고 그 승게의 힙 받는 토모 많이 받고 권이게요 제대로 이제 라다가 잡고 승게 그 이미 돼 나서 마히 된고 그 로암 어 스톱 첨부 뭐 시흑 첨부 아, 근데 뭐 빠침부, 뭐 똑절 침부, 근데 찌라 아, 아니 승계에서야 민대 받다봐, 이나 아, 아니 저래잖아. 갑디 디스로 승계히비 민대 못되는 순간이나 민재대 위에 민근하는 의미 말이 땀이래스. 다 전세 거래에서 봐, 이나 그 대응이 많이 받잖아요. 대응이 많이 있어들 너나 뭐대 승계히비 민대 토마가 나게 많이 받. 워나 승계히바 민대 토미 나게 거래에서 나 잡고 승계에서야 되려와. 마도 뭐 말해? 예, 토미 다기다 라다 잡고 생긴 거. 진짜 대라티니 뭐대 생긴이 많이 봐. 뭐대 생긴이 많이 봐. 레데 왜냐 콜라 생기고 미파 따바자. 따바때 니가서 딱고 진지게 줘봐. 여봐라 콘라 진지시바. 생기시도 라다 잡고 생기시도 똑단 니파 레다도 잡았다. 라다 소만 잡었다 보지 봐. 뒤인들 뭐대야 똑단 니파 하장 그 친구 여봐. 생기던 라에 미지세 대라티니 아니 콜라 생기기 미데 이어니. 너 콜라 생기고 따바자리 디니르코 디가슬라타 싱게히바테 메티지 타미디 차바리 예야 빼나 빼마히바다비지 나조 보모그노노 빼마히바타 베리그 보모그노노 빼마세야 미 따바데 마모로와 디나 빼마히바게 미테 덴고마로 토마게 다게르 가레세데 메토지로와 메토 빼마세야 데 메토 빼마세야 데 빼마히비 미테게 토미 다히 왠자 시질 빼마히비게 미테 베메트리치라 따야바 이나 아니 치레세데 베메텔란 소마이나 빼마히바테 고 땀이 차지요. 진짜 가래에서 봐이나 보모도 빼마 말이에요. 빼마 많이 기비 진짜 치료해서 이들 보모 대 아, 드니 빼마 기비 미드가 토미가 다이 많이 받아요. 고 매도 말아와, 고 말아와. 근데 이 봐이엔자 다 대답을 치료해서 이들 아니 고 땀이 있어요. 땀이 있어요. 뒤인들 땀이 있어요. 이들 고 쪼는 거 쪼지 치료잖아. 미대 치더라 토마 아, 드니 이자 받는지 고 많이 봐. 아, 공유미지 이니 시질 콜서 이제 봐. 어, 되는지. 뒤들다 너 야보지 고송바이나 아니 니미다 땅이세 안 되니지 되니 에 치바데 야보지 내가 또 시터 그래. 와야 대리 다 더치르세 들랑 안소 아 되니 니미다 땅이 시비가 아 미는 오고군 이야시는 니요 바다 디코니 도디지 히바든지.
1: Ada Chija Simpati, Bajon Lungting Ninting Likong, Kamki Sumta Loti Litsinshi, Shala Munting and Tilly Tinsinger Gasiker.
0: The name Mila Yang Yashato Nibachi Cheris, Mintilla, Mint Totsil, Yana Mint Totsil Jiguni Yena, Yang Rigni Operis, Gani Ris and Annie, Dejerji means Yajida, Jitipji means any. Garangarita Jitrip Sayer, Gara Jitrip Gara the Taki Jitrip Tripsen. Tadonir, Takanda Yonralang of Jitruce at the Taka. Tin Mila, Tatsuji Chaniena, Dejerjimida, Jitrimi Niobar. That taken on a tambo, Dejerjimidis. Tan Dejel Sedil and Depal Jawas. Kande Sedil, Tetela Minti Jinse Kaya Mepa, O Meat Tankage Depata, you go to topic meat. Tiris Chabala, Dejaji means a good. That Dodoki Yapaina, oh Chala Tedante, Nibo Tedante, Chitela, meat and Richitapatella, or meat tagi big jinse, and a meat tapala corn, jehe, commissati corjed meba. Meat tanki, Ronik, Kurushitaka, Tenji Patara, Inikutayabaza Matu, Tela Tendit Tetra tagi big jahe, the jinse kaya, and then he hit mebik, Tendrik Mintesola, honey, Dejaji means a good. Dajar came with you, Depa. Javarchini, Dajar Kimbojin Deba, the Sursin Inkur, Payapin means a Yambayamazna, then the Jaji means a good. Tape Yabayina, Nanso Murta, Murchi Jupiter, Sahi Jupiter, Chuhi Jupiter, then Mehi Jupiter, Lung, then you Po, Mo, R, Nam, then Ting, Ja, or 라소 바 쥐비그다 미여와 체기 쥐비니 미 다데 마인 바그 빼차게나 체기 대조랑 가르조 잡쥐 잡초비그더니 체주 쥐비니 미 빼나 링 통 지 조 되네 장당 네 조 달 라소 바 아니 체시 쥐비니 미 마 아 체지 쥐비니 미 되네 이양 가조 로다 아니 둑 되네 녀 되네 르 되네 히 아 되네 사 통 라소 바 쥐비 자이로와 대소대 체리세니 샤와그미 샤와드미 미르와 샤위미 되네 이양 당 가조 베지네 진니스이 아 자동 춤봉 라소 바 장가그미 되네 찌까 이야카 땡카 긍칼 쇼파 고모 라소 바 되네 디세데미그미 다 라소 바 되네 미마보 요바 다 미 대소는 춤바이기나 오 빼나 나서 머 마히 대고위기 생제 대소는 머세야 토마 따바로와 사히 티빙이 보테라 사 랭히게 위기 보테소라 추 차히 시빙이 보테소는 메 양히 요위기 보라 룽스 와 덴데그다 미 덴데 따바 테라 아 아니 젠세 빼나 사히 티바 테라 코 사세야 따게 비기 젠세 드리스는 제히 자요 마레 마히 대고위기 생제 나가서 머세 따게 비기 젠세 드단 드리스니 제히 자요 마레 대인들 미 대터 따발하고 진세다 니식 자기 가야 시지 매바인자 건디히 비기 민 대소테 아니 민도노다 대제지 민이 잘이야 갑디 디슬 아니 다자케 모랑은 대바터 따바자 마톨 미세기 진세 간히 지 매바

아히 땡고위기 센제들라 아니 머스야 마다비 가슬라 머히비기 시당은 가서 자대다 아 마히 땡고위 센제니지 바루라 미사근 제가 가요 말 왜자다 시지로 아 가서 머나지 단로아 미 리스지비기 가서 로아 머스야 대기 아 아니 아 민께서 처리세기라다 니부 대단 대코로 닌좀바다 아 아니 바다트 바라 아니 코르타데위 쳇을라 아 아니 아 Nibu te dan ta chi te dan te la ani rang su su gun de par ta ta min na ba na su chi ani kur ta ya par, yar ya par. Ani mi te so pa ta ni ani peche tongi tongi tongi chua ga mono peche tongi tongi rengi rengi de ani ku mi te dan ta sa ji da yi te nyi paru la min da ten jen rewa de dren ni te ngan su ji me ju longo la ku pa nri pa ta gong par chi ni ani ku mi ne yin rewa de chan ru kuyo. Men ja te la jinze ka ki hi de me pa yin za ten de ja di mi se. Ten de yi de ngan su pe ke gun wang da tang pa yin na 백개근으로 치치 찍진지 민 파치와서만 다 늦어지 미래. 다 공부해 봐는 사, 추, 매, 룽, 르, 남, 자, 무, 포, 모, 라서 봐 치치 찍인 게 되더니 민 파치와 다 찍고 늦어지 미자 돼요. 내가 전생 힘 매발. 다 대인들은 워나 다 전쟁 대파타르 자르지 비기 민 대소는 늦어져 봐이나 다 공부해 비기 민 랑오고니에는 의미도 담이니라 워나 의미 때라야 늦어지. 그건 답하게 된적 의미요. 계속 나처럼 의미는 되절세요. 그 의미는 바 강히라. 진짜 가게 해야 되면 바고 대바다를 지는 답이금이. 답 대라 빼야 봐이나 아니 어르다. 어 쳐다. 아니 사다. 메다. 근데 바 루라 샤 쳐라서 비게 미어와. 다 밑에서도 치르세 빼나 어르다 버는 소면은 르히 비게 민데 아니 가서 야 사. 어 그더니 사도 돌아서 막 접이고 르 여러와 저때라 토 담보를 치르는 거 민가끼지 매픽 토믹 니깔 아니 다자 캠복 때라 진짜 강야 히디요 말데 이제 때 닌진 데위치들 다테 데위치들 때라 르시니 아니 파타야 바사 아니 사메 라서 버데서 토마 덴데리 디디르 르치 사메 데니 바루 라샤 추라서 버데서 때 아니 라라소소 그 다기 때서라 토마라 따바시 마치 데서 토마데 그런 토모 많이 바 고니 바인자 데다 데지드니 의미 차디 Tapi entah kau ngimik, yang bermaksud teh, teh tak apa lah. Jenis yang dia akan mesti dulu. Ini rela rela tagi begi jenis, cila cila tagi begi jenis. Tiga telah dajak kembo tekan dua belas nasi jenis tagi. Jenis telah tin ngimik yang bermaksud kahsi lah. Ini dua jenis ngimik cari. Oh, telah ngimik dua jenis lagi. Tapi tami lah yang dua jenis tami yang baru. Tami lah yang dua jenis tapi tami yang baru. Oh, tapi pejaga na, setan ke rujuk ni cila rangga ke tu ni, oh, pemas, rujuk pemas ni. Yana chiru na pimpa ka rrhe se nga. Rrji yubte pima dan drawa ya maari, rrji yubte pimpa dan drawa ya maari, tangkhen te ji yunye rongga nepa na ki chini, teka de rrhte la te pima da pimpa la soba tini ta ya maari. Tini taba jibala jilan tsuma yina, te ka se la pima da pimpa la soba te so te rrhte ji chiru zina, ngimi maari, tami ish. Pimpa tabi de nga ro chi lu sa ji, todo xa yugi, chuchu ji tenji ni ba da denbi, ngibo te ji, ko ngimi cha di yorwa. Nga tata te da buka mi te, rrhji la ta yun ka sa tami ish. Tetapi macam, pemba kita agi begini jenis itu resi, ni ko hijau amare, ni dua jam ini. Atau ni pema ini, na ko pema ini pada tuh tambah lo, metu pema je, min tabarwa, ko ni mesi. Macam teteh tatal cerita, nazar cerita tayung bikasala, rawa dan rawa jenis kaya hidup begini guni tayung bikasala, ni taming nom, taming dua jam cahsu maris. Wah, ini disuruh, ni mila yang dua jam yopare, taming yang ni dua jam yopare. Tetapi ta mila dosis guni. An deja ji minse ya tenri jinse kan hiye di mebi goni tapi gen deja ji minchi yopan yena ane yen yang ta tela tuyban yena yang ni teta tapa la jinse hiye di yopan yena dra hiye di yopan ati ni tsi ya di yopi ke minse ji yore ta teso la chesare na jitub ji minse jitub ji minse ta jitub ji minse diri shetan ka lo nganso hiye ba yena roa me yuri ji nganso mri kanda ka yena korang ke kecha kono mri kanga ke kecha yena toko tsawa ko mingda 저희 민다 토미까지 민다 타지데 아니 뇌적 답을 지지게도 메비고든 뇌적 답을 등간소 백개가 논아 되네 얘나 얘 머리지게 논아 되리 토미까지 되니 민데서데 뇌적 답을 다음에 뇌적 민 대소 대저게도 배셰 돈이 민 대소지 민 대다고 고아 대소 차니 민 뇌적지 민주 고아데 망여시 망여시 비 띵니 아니 대답 대소다 민 대소다 야나 나와 야나 나와 라스바 진세 가롱 토니 아니 양 이나 타야비게 드릭미 미테졸 쳐진 아니 지트치 미스 데젤치 밍 고아도 망게 시피 땡니

마지 이게 동장다 제수는 증여요. 대인지 중재년아 대부 인스 진짜 지시요. 니네 기사제비 중티네 나위 지조기다 지금 지시리 막동기 롬로기 변조기 지시리 지신망쇠다 폐기다 중지 교제 그게 돌아 신주 체계수네 제시 인단디 하장기 친구요. 대인도 좀 기사제비 중티 인단직 제자 근류기 좀 신스 지시리 순례 차샤와 이나 야가기 마하 바랏네 독주에 라마니아 독주에 디시 다지

0: 민제 공라오 민더예 총다 민자 통야 레마도 몽도나 준제 물리바 자와예 대외 민팀바 지람체 무디오 총농자나 도도다 민바라 로처구 민제자 모보 루파 데치 제리토 니자 냥야가네 니레소소 주도 지터미 왠조 장어 공라오 게체 니가 님베 민제지 대통라 피눈 데비 도창서 룰란네버 효창용 냥이리 대외 대통인바동 피노딘바 우창인바 로디안 창와 제제군에 민제 젠데나 치도데동 치종의 터시시 예바나 민봉어인 딘바데르 만데 민바 공데라 띵나 루팡라 네제 타난 준데 처진용 조세비 롱기 융아치오 민바동 용탑 민바라 띵구 세레이동 민제 칸소 텐제자 총도동 사시 이게라 고알랭구 니나 칸엔 자와옌베 세레뇨도 대화 총달라 다야치구
1: 버당 실루소리 용루다 송던제위 니르규탑당
2: 종처 칸다 디송 희진이 디탈랑던 노니 링머루여
1: 생긴나봐 다다체제 생기바는 함께 룬팅제 대탕랑던 희비 레진드레
2: 제남비 대탕랑던 시비 칸게롱치 신조로 가스효
1: 나츠이 제제 루세닌제 대탕라 생크르시진여
2: 제지 나츠린 첼라 도난시조 마지바노로

세레 총도자 주자 체휴더나 나요 종다라 누치 마보 세레자 만도 데카 天气 두치 냐초 두엔 天气 공사 초제자 저제소 민제 총도사 요나 사시 얘기된 니바랑 게구바 텐치나 민제자 만도 주차 치여 天气 켈레 투진 더버 예레 天气자 온도 天气 두치 냐초 두엔 최단자 내래성 비누 딘토 딘치 냥주 구바 내래 민도 구어 냥주 자일제엔 졸로 니통 조니 로라 롱자자 민제 따클 줄라 민제자 냥주 말리바 니제 챈다 철화정 요야라 대달리 니비 민 딘토 우차마에 바동 사시 이그레 혐오라 마디바 수나 지진 조어리

0: 오늘라 공감사.
1: 어, 감사.
0: 맞아 유린다.
1: 맞아 유린.
0: 어디란데 자샤사든 나제 쇼르와.
1: 어.
0: 그래서 단데디 말레고 듄레고 기타 종식 선조 가서 말로다.
1: 어, 어 다가래.
0: 디 단데 이제 지난 게 뭐 좀 대한도 이제 또 죽고 너 제베나 저 총전된 게 장난 아니죠.
1: 와, 와 이나.
0: 그래서 디 게임 근데 이제 지난 게 괜찮아요.
1: 어, 다 된데 세이나. 다디 내고야디. 아니 너무 좁든 로브다르 친방하라 다디네 로브다르 친제니 그 초용제니 그도 자샤사되기 어 로무디간 지 제니기 얘기 디제발라 다 정제기 이네 강바지 예진 김정조가 준주지 쪽인다라 어 다 김정조가 준주 쪽제니 쪽지지 그 쪽이나 다디 니 너무 좁든 좁게스 디제제제 담이 총이소로 제가
0: 어
1: 로니즈 제다 다디 팀원에 다 전화한테 이제 지에메
0: 받다
1: 다디 그래기 이제 제제 총이 제제 용도 담이 총이네 저 담이 로가 총이네 저 차단이 통치부 제제 담이 그래 요거 됐어다 난 알메 바디 다담이 요거기 도사에서로 된대지 중소스 야보셔보 제도 제네기데 미콘조기 간다 남다디 되지 들겨송하나 단단 조간티 접제니기데 니동 접제데 바 갸디게 하시면거든 아주 로가내기 중지 페이지인데도 로게 중지 부분들라 어 콩 페이지인데 미 자샤사드스이들는 부디니 시지데 템바치 바스다 콘티데 송기다 다 결사 토번이 되지라 자샤사드드 제제 용도 결래 강에도 뭐 가라가서 쳐봐서 다 이내 고 망조기 이내자 그다 그게 봐 고지다 그게 처리네 그 냠아버지고 지에메 봐서 다 내가 되는 거 시시기 내가 지기 콘디데 송기다 다 단내는 미녀 죽지래매 주주지래매 봐 되기니 고 보기 되람데 되게 용해매 봐 다 와든데 인도 국민 공기 말아들 송다 다 니가르 가신 배경 같다 디큐레기 니경 제 토보도 드네 송기 그래 다 니경 디고 말에기 제 토바스 제제인데 니도 죽고 개번에 제제인데 종조네 가나 조견

0: Tommy Chem San Jun Kang Chung Chung Tini. Dadi Naton Jami Dun Jiu Dung Sung Jun Kang Tang. Tini Zamli Yang Zi Sotin Kang. Jesu the Chek Kung Siji. Legu Nishung Chek Kung Jati Chi Simbi Lamda. Legu Nishung Chek Kung Jati Chi Simbi Lamba Dina. Namadang Gong Ren Simbi Hu Chi Jasho Shiba Li Shung Yin. Devi Rani Jia Ka Simbi Sun Shiba Li Tobi. Jun Ji Yang Lui Yin. Wang Duji Jong Tui Wu Shio Tong Kang. Gin Sang Lamba Nizong. Loda Jong Tu Yuan Ling Kang La. Gora Chiju Nga Ji Di. Zhong Cui Tien Meng Ban Jiao Pie Ji Dong Ru Xie Ba Ma Si. Zhong Cui Zhong Me Ka Ji, Zhong Kang Ge Li Me Du Di. Jing Ni Li Yu Tuba Xiong Yue La. Ni Ni, Xio Li Yong Ba Jiang Sa Tuba Xiong Di. Qiam Sang Ge Ko Bo Yang Du Xin Yue Ba Si. Wang Du Ji, Yo Go Xie Yu Li Ri Ji, Rang Ni Jie Pa Sa Pa Yue Jie, Ra Chiu Long Sum Jie, Zi Du Gun, Yo Go Wa Meng Lan Du Qie Tuba Si Yue La. Di Wei Kong Ge Pa Yue Jie, Rang Xiong Zi Yong. Rang Ni La Xia Ya Sa Du Jia, Tun Jin Jun Ba Ge Jin Cui Ji De, Zam Li Yang Zi, Me Qu Ren Ni Da Ma Nian Gong Pei Dong Di, Gang Li Jia Song Xue Tu Ba Xie Di, Ma Di Yu Mang Wei, Pa Ma Yong Cui Ta Ge Jia Zi Yong Dang, Lo Ji Ren Ni La Ju Lian Tu Ba Xie Ji, Dun Ba Zha Bu Xie Jin Ye Ba Shi. Xin Ge Na Ba Zuo, Ding Di Bei Yong Long Chi Ni Chi Li Gong Kam Ge Long Chi Jia, Nga Dang Ni Ju Bi Xue Lam Xie Bi Le Jin Nang, Lo Ge Zhong Qi Na Ge Zi Zong, Tu Ba Zhong Cui Na Yun Le De Ba Wang Du Jia.
1: 下一次的国家当局国学的隐蔽其实门徒的先能约吧学但我们这老家人我们这些人就去了重组给他罗建龙的汤博给这些送的话因为嘛这些人家下次的经济汤博了吧对印度洋这些人没给了给三轮拿了来这些送的但是所以给农村的人吧所以他差点都把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 shimbadeon sozo mi shungsha pe lega tobe shungsha lega chi mangche chongge ba den de chongse la lo yong es ma jong ama shi ta de de yong de dang thoma la ta ka ni ta ma su shu chep shu chen yu ye la ta ma yong de a ze ge la ri shi mo kha te ba chi te je ma yong ji de ba zui be gi zang de den zu che da mi mi kha ni ga se ba ga mi ta ge ge cho gor me si ni de shi si gi da mi de nang de gor te la ra chi ma ji gi nang de mi du si de da na me na zo kore mi kani soro chejda ta ine ngare ko tome ka bisne kore gi dik kore sumdi sine ma kore gi dumbar de ka jung sine ta mi yuen jung ya bu de ri ji mi kore me bu go ma ine be cha zang kore nang sha ba ta mi ta di la mi de ma zo di ji kore gi yo go gi to sa ya ji so ma dum na mi shu mi ge ni ga sa sa ja soro ji ma shin ba gi gi yung ma da wa de ne ji ngare sumdi di kor jang jen ta mi ga she ne me she ne sam je ne bet kore ngare gi ji go yo de sha da da je jen da 주주는 네 믿어서 고 룽베나나 조바제 대바 김정 조간스로니 경치조제 대즈제다 민망부지기다다디 약보셔지바스 차상그래야 미 삼로 근도 진진 디지기다다 라브체무 되네 아나가나 베트 슝셔벌 우주경 도야 미도 혼당 안은 심이 소용내면 소소 레가 가에 제에 도시기다 어디 자는다 딩레 진네 딩에기 삼로드 근에 준사다 얘기미 파마다 된줄로니 중급아 단이 파마다 된도 딱바 스바다 더미 카이바 라브르샤마 튀어제 인지 민지 슝셔버 제야라 땅매 봐스 코디미 링네 장을 땅 봐스 더 링네 결 야브지 장 그걸 용네 차차경 봐서 그 배주 그 땅땅 봐 하나 간디는 상가 집전 될 뒤에 매블스 와 도전 더 능미 밤에 갑교래 민나제 디제 대나미 미주를 응아미 게게 스데 나동 거에서 되게 매번가 와 도제제 민능미 인지 미지 도지 야부 싶죠 봐서 제 능을 해 주용 데미 자샤사 되제 더 단단원의 자샤는 알아 지님이 들어간 동인의 미사간다 된조에 미소주에나 좋다 데미 따라 뜻간 달로네 제니 대조 방함 nianjor mi tayyab ki dinde gongsi dinde zog cheba nga yanay ho zong na zog cheba chezan di mi kor laga gane cheba dada ta cheba laga cheba me zi an sozu mi lobjin tuingyo inay bi kainay le shu ya yan dong tuk jina ho tuk cheba jen ta tanda kongzu pama mungbi sigi da zhugur dinzu le ta ana gana tuk bez shungsha ba majung na dekzi kyo mi dus ku tsu lo yung na mi nangda me nyen dhri jene yab dhusi wadi ngare da sem nangi kure ka sepa
2: rwa
1: ngare rwa dhev da mi ngare ki sem nangda mi sozo ki 제베 내가 좀제 서로 돕잖아요. 갑잡도. 심마바 디디지기다. 담이 망부지기 당 타마래도 거 기게 하고 해면. 미자샤사도 진짜 딩원을 쓰고 제매 마음에 제매는 거 녀그도 사베시. 그 라르시면 되지 마형 제미 장다 제미 미디게지다. 미 미네 가야면다. 내데 미 파마데 대한테서 삼농원도 사부제. 원도 사부죠. 어제선데 가고지도 결혼도 지지 그래 균균지 균균. 다 균균 단도 정도 해준에 동지 야부 지고 때 그림이 가서나 뭐 진진 그림 자샤사도 세대 제소 때문에 망조래미 그림 뒤리쇼르 땅미 고자르사의 옆제 종수 집에 냠대된 저의 배계다 소소 정의의 미를 미세용을 때내가 야부 제시 또 로딩은 침방함이 고자하고 없다 제장 나란 게 왔더니 제지다 디야부를 쉽중
2: 나스 나스다지 가능한 저 투와 종주게다 예유기 유고르게 근데 소리다지
1: 홀라
2: 이 람디 내려와
1: 지금 여기 니네기 단네 넘시 약도로 굴러가는데 커도 통합달라 다들 통도 민망 부지고 진네기 쇼게 기니세이네 비 공단이세디 딱근 리퍼베 그도디 바르게 가부다 쉽치기다 다들 매제기 다 딩선 과기비 엄마 봤다 범염제 쇼베야 디 시니빙 트랜스야 캬롬치 호라 캬롬 다 차분 비미스기 닝제부터 제부죠. 얘는 주로 주든데 봐라. 콜레지네 디네기 고겹서. 어 된조제 디심바기다 가마스나 나가제도 로제기 고기다디 기틱서 내도다. 고 삼서로 사삼서로. 제정어 디은 기원 중 디은 자도도 고모 샤스나 고카르마디. 아 하찬기 서도죠. 좋으나.
2: 따다리다. 혼. 왜지 따단데 공진한 순서. 남다 타니 쉬기든데. 사실 김배 손난 도시
1: 어디에서 와요고 된대서
2: 다들 다들 지금 대신들이 다로 접준 유신하고 저와지 단다 나가디 나가전이야 그도 협조하는 도야 무슈 소응한지 지금 통전나 용약이 된대 공부 인지로
1: 어 봐라 단예도 주주 되발 된대 지던 얘기 또 팔아서라다 코 남쇼서로 키면서 틀어 칭아 주용제제 대대무대의 진들의 지도는 공부시지 봐라. 단 예동 주도인데 와 내가 네 조간데 저 조대 네 가사 갈다미 주연 긴인지려고 이내 저다 닌지려고 감망 부용제 제자나 방아라. 다 단단 원의 샤샤스는 니말의 요고도 무슨 자자만 보고 두고 매대네 대바 용대무대 향고 직대바 총안의 적지수로 유저 가져 어디 용버
2: 我都记得了。但上个月那最近，上个月我那啥啥子那都是因了，我那当他妈他中间的做啥嘛了？中间的做钱呢？他中间的过不做是落地跟做对的，他没过来一个，嗯，干啥干的？他学学呢？这过来的个吃脏的，这些差不多是乱乱的样子。他乱的，他俺们提了点呢，第三季当对是没了。他伢的，他没提个点呢，用也没把什么钱打过。他那个是从那样上个月，他这几年呢，前两个月他那把都的，中间也被给看的说了，他这中间是吧？他这个人了。那是。他从做了这个来给。
1: that's dragon din me kore ki kala kan sam ki se shi ji shan de wa ma kore ki de ta din sanga pi mo ne che sha su na dang ara so su ki da yong ba de ta mi ta gyan si jong ye ke ji je ni yong ye me wa mi tang tho ma ki mi ma za din mi si jong ta je mi dragon zo ba nga ta so su ren ni gyan mi ma za da je di je je zo de ta mi pyan pe ba le le shu ye mi kala kan sam tong tho ba nga wa din de ji is sam jian pe zu ge yi na dan 니네기야 니님이 외국이 중앙 시바가라 제 잔다 힐스타간 주의되다 피네야 니군 칼라디 디제디야 아 외국을 야부시도다
2: 따따래다
1: 대 니군 칼라 피네 디제는 공다다디 야부지
2: 리데샤 두제
1: 와니레 샤크두제 와도 제제
2: 따따래다 군이 그 들어봐 옛날로
1: 코 옛날제 군이 좋아르데 와도 제제
2: 따따래다 나서 따 로직 나노 좋아 사슈디 두즈 그렇게
1: 다 로진은 저 사슈

주부 춘춘여다 나 근린라 나드 미제 시비나 실린친노 치길라 론제제 닝아 효제 담부다 체시 잔르토 상고 친저딩 키지시 담부다 간다지 지아나 조아니 들리 다샤라 나가 조아디닝가 린다 시지임 론제제 닝아 효제 담부나 닝아 거존 이마도 잔린토 상고 친저딩 키지시 담부나 론제 한제레 샤마 뒤차 장한제 사듀 시비 상고 지치 뜻이 나다 미젤 샤총 나라가 야총 추라가 두부총총

0: 新的马座香兰内东聚集人内等有股吞立了若修西比四局吞比股如修经营洛嘎中间内东聚集人内等有股吞立了若修当下个追比四局拉德西巴当镇
1: 대종제라더히수르즈니던바다 고르처 송동지리 토마기와라 카소스로 쭌텅지라 고르처 쥐당 고르처 니효 고르처 송지지지 샹가 쥐지여바지 승인나마조 공도 심바디나 니동취지 제니다요고 튜니라 로쇼 시비 시주 튜비 고르니 탄들린치노 제제시비 난도엔 차창 동차소 린친더 종전갱코와 라바딘지다 린친 조쇼시게 디신이 샹라 강길롱진지 제제시비 린친진다나 신조 다야모

아비 치게 깨세 돈이 센터 유바다 나바다 괜히 키 참못 나베게 간 돈거롱사 차자다 시게 본신 선보다 가그이 나랑 신게 고는 그리 그냥달라 돈거롱사 차자 되게 달리게 샤링 나달라 콘디 안신 아야 자르올라 토크 휴바스 깨차라 나동 삽티 란도 빠자메 통닥시바츠가

0: 민데 랑고 토미 다기 데텔이 예시 그 민데 자르반 어더니 담이자 아니 고 배차이가 데미티서라 담이세 인디라 데데 니 미나야 데데다 드라와 드라와 찌리주 고니 따피 그 민데 담이세니 에 다티선 시주 키바모 모 담인들 텐데 진짜 기자교 데일다 니까지 데데 니 미나야 대단 자와단 자와 아더니 인자완 자 매나야 다 간다자 고텔 되지 파타야 바 임바인자 테라 담이세기로 디까지다 디까지 고 덴테 니 미나양 니밍세디르 고 덴테 니 잉그로와 빼잖아 사히 따윈비가슬라 파타요디르 사히 미다 휴르테 아니 따사 그 사히 티바테 아 그럼 사차디르와 데 니지 따윈단 디 담이까지 디까지 덴테 니 미세기 진세체리세디르 덴테다 미테이 토마가 다이 요메나 토마가 주요 마임비 지지지 공이 미세길 빼차게나 사세야 미테 빼차게나 가서 메돈다 되는 길 다야 바이나 아니 지르잖아 된땡이 마임 바라 된땡이 마임 바세길 메토데 된고마 상이 말이 상이 말이 때 이제 코로다 사히 바 다야 바자로 어디인들 니까지 된땡이 미세길 세기 진세 쪼티 미테 토마가 다야 야나 토마가 뉴에도 많이 베지 다 빼차게나 라다가 잡고 승게 답지라 승게 희비 그 미테 라다가 잡고 그더니 소차 승게에서 야 되긴 공 이미 차기 승게 희바 되는 건서 베게 고안다나 승게에서 야 미테 라다가 잡고 승게라 토마 답지 미시 승게 희비 그 미테라 때네 라다가 잡고 그 승게 희바 때야 토마 많이 받고 고니게요 제데 이제 라다가 잡고 승게 그 이미 대 ngaso ma ki tengo yi ge ruo me o stop chenbo me xixu chenbo a de ne me pa chenbo me top zhe chenbo de de ji la a ani singe se ya mi de pa ta ba yi na ani che re zena ka di di su le singe hi bi mi de me de lan chuan ban ji de mi je de wei de mi ge na ni mi ma ta mi de is ta jin se ka re se ba yi na ko teng yi mai ba cha de re teng yi mai se de do na me de singe hi bi ge mi de ju to ma ge da yi mai ba wana singe hiba mito jo tomi dagi da kare zana rada jabu singe se atere wa mato me mare tomi dagi da rada jabu singe hiba jinsa te la tini me te singe ngi mayin par me te singe ngi mayin par re de wenja kola singe hiko mi pa taba zari taba tena nilka sala ta ko jinsa hiye jo arba yo parwa ko nra jinsa hiba singe se de rada jabu singe se de topdan nipa nreda tawa taba rada soma gano jabu taba chi par Tindir Mutea, Toda Nipa Hajang Chimboyoba, Singed and Ryan Bijis de Latini, Anicola, Singed Mid Yerni, Nocola, Singeco, Tabata, Tindruco, Tigaselata, Singehibat, Mutu Tami the Chabar. Yea, Pena Pema Hibatabi, Nasu, Pomogon or Pema Hibata, Peric Pomogon or Pema Sea, Mintaba de Mamorova. Tina Pema Hibag Mite, Tengomar Tomac Dagger Carries, Metuchiroa. Metu Pema Seate, Metu Pema Seate, Pema Hibi Mite Tomi Dagger. When you see Jill, Pema, he big meat, permitted it to tie up a hina? An interest in permitting and so many in a Pema hibate, go tamming chat you. Jessica carries a baina, Pomo de Pema Maris, Pema Mangi be Jessica, Pomo de Tene, a Pema, he big meat, a tomic die in my bachat you. Comedomarwa, Comerwa. Tene bayenza, not a table cheres, and go, tammy is a gur, Tindle, tammy is a dillo. Kutsun nungu tsuji chirizina minte chitela toma tini ijawa tini chi kumayinba ku ngimi chi ini shi jiru kolso ijateba o tini chiri tindilta ndo yapu chi kosomba yena ani ngimi tang tami se andini chi tini chibate yapu chi ini nga rizu shi tigre waya teri ta to chirizina dila nga rizu tini ngimi tang tami shibika mina ngogu guni yashivna niyo pata tikorni ndodi chi hiba tini yin
1: Tata Chijia Simpati na Bejong Nungchen Nyingchen Likong Kamki Sumta Lhoti Lechen Shri Xiaola Muntiu Ngancu Lechen Sinja Gatsi Hyo
0: Tene Ming La Yang Yawa Shato Nima Ji Chari Se Diliko Ming Tela Ming Do Tsul Yana Ming Ta Tsul Ji Guani Yena Yang Rigni Yo Pare Is Gang Ni Re Se Na Ni Dejel Ji Ming Se Ha Jidang Jidup Ji Ming Se Ni ngara ngara kitala jidup se yore, ngara jidup kara da traki jidup se yore, tato nye yore.

0: 워크니 칸키란데 로인싱카 노르무이 드린체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디 고쇼 아 니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르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차크르니 수준 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
2: 오레레레 롱친 카파송야레 징가 망히 초드드노 누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 치닌가
1: 오레 다냐보 길랭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로제니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다 답이동에 되니 나나 저 도르토미 배운 게시리 텐데 송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창비 저와 담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리잖아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0: 미 따베키 우쿠 호모디 텐제 참심 신도 탈아
1: 탈아 뭐 뉴머사
0: 아 집비오디니 호모님 저거 텐제 뉴모카네 이스 이거
1: 탈아 뭐만에 뉴머사 탈아
0: 말해 이제
1: 뭐네 레사체
0: 아지 따비오디 되수아제
1: 야 뉴머 니스도디 세스 야땅 아라제
0: 뉴 초만디니 이게 골스 교수네 여러다 네
2: 까치다바차나포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나까치다바차
3: 샤로 귀바 송장 초제 마셰장 삐쪼조다 냥보 마라 조토마송 제장 샤다빈다 냐다
2: 제 가르쳐 고르베
3: 동산의 자고르다
2: 알레 냐오나
3: 하쿠 도리 인서티 멜롱
4: 花开花落，花开花落，
3: 神的传说。嗯，刚才哭着了的呢，他退了跑下，唰！哇！森林难得志，对不对？青苔里追尾，表面。大包给牛嘎热几千，二包中干难了起，这。

0: 또 줘. 일단 양도 줘.
1: 저거 거지.
0: 아, 종아.
1: 저 저랑 게 작제신 겁니다.
0: 종아. 종아는 쪽듯이야.
1: 아, 야.
0: 쿠쿠쿠쿠쿠 짝짝짝짝짝짝. 그거게 삽잖아. 좁게 쉬마. 야, 야.
1: 아라. 이 아슈제 할도 그렇다.
0: 걔랑 뚝뚝 제가 어우야 펑 말해.
1: 아, 진짜 그 좀 좀 같이 오르베. 근데 돼.
0: 응.
1: 차르 심심 쳔하나요.
0: 그래.
1: 차르 심심 쳔항항.
0: 때문에 민원에라. 차르 심심 창창창사.
1: 창창창사가 그래네.
0: 차바 심심 당나 창창창 마도 쟤랑랑 가와요 그래.
1: 다다다다 힘 받쳐 힘 받쳐. 칸다르 때문에 티나리아 이 핀다 허수 환기 지동 거셔.
0: 어제 수환. 나랑라 가보여 봐. 잠깐 그게네.
1: 이 핀. 나무네 랑 가보시 다요. 얘 라장배 지동대야. 해 쳇매다.
0: 어 약주 허무팅. 다다 내 교가 민야래. 아니 도스 가보세나? 가봐요 그래.
1: 얘 랑 매트 지 고비. 랑게 진짜 말로 다 응고.
0: 랩고 총. 许先生 给拿 白素贞 举了四个洞啊
1: 那举一点点 你也搞不起来
0: 那搞不满哪儿 那你下次真的有呢 你拍照领了 确实我还做你 查不起来
1: 那你也没有用啊
0: 那天然素银吧
1: 那让个爸爸赢的
0: 啊自己说多了 你看得了吗 妈退休送了用不着
1: 那看这是退休了吧 你天然给爹母干 那这些谁有多
0: 好了好了 光给劝了没办法 我那一头都爹母吃不熟的玩的
1: 好了看得了吧
0: 走了 요모 교쌤 다글라미 그 꺼베레라 터다보다 차대 나름 게다 주고 배경 어주 덥지 솔로면도 티셔라모 강조 끌네 쫄레이라 소바 척도 였다
1: 하다 원내리 원내리 다 때문에 대조 니 찍네 미기 때문에라 니네 쌤주 롱추 라르다
0: 제제제 대 더동아 남주 나라 대제 벽개기 룽지디 니디 삼르나 초소소르지 지게가네
1: 远中龙亲年轻来空银远中龙亲年轻来空银年阳婆娘年阳婆娘米酒南大三级几颗来吞北水面这我三级大几酒年北养鸡血军呢年些你都南级巧素心三不不连接顾客们三等到七年三十八点的平常米马滚着龙亲来空银干嘛顾客一边年阳婆娘天东来这里给谁既然给你们编剧当找不出那么大这是不当顾客那天刚刚打就弄到当就都写帮的你来我就
0: 好了三宝不顾看不上好了三宝不顾看不上好了三宝不顾看不上好了三宝不顾看不上好了三宝不顾看不上好了三宝不顾看不上好了三宝不顾看不上好了三宝不顾看不上好了三宝不顾看不上好了三宝不顾看不上好了三宝不顾看不上好了三宝不顾看不上好了三宝不顾看不上好了三宝不顾看不上好了三宝不顾看不上好了三宝不顾看不上好了三宝不顾看不上好了三宝不顾看不上好了三宝不顾看不上好了三宝不顾看不上好了三宝不顾看不上好了三宝不顾看不上好了三宝不顾看不上好了三宝不顾看不上好了三宝不顾看不上好了三宝不顾看不上好了三宝不顾看不上好了三宝不顾看不上好了三宝不顾看不上好了三宝不顾看不上好了三宝不顾看不上好了三宝不顾看不上好了三宝不顾看不上好了三宝不顾看不上好了三宝 我就看把修改的那个月了。那是那是，那像那香蕉路线的，给他说平常年吧。香蕉路线的大概那啥月份？干拉车，罗个月份养拉车，公布的月份旺拉车，昌都的月份倒拉车，江都的月份打拉车，槟榔的月份掰拉车，大概阿姐。
1: 中了，我得接了月经了。哎，
0: 等到身边送来一位了。哎，等到给你养了，那故事的都讲到手了。阿姐，我咋了？听到一个了，小丑。来，来，来，来，来，俺兄弟家伙。来，什么不顾看上？哦，给看上。啊，听到咱的西北可能军官难了。到俺可把拿出你家跳。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
1: 나
0: 알았어 오케이 내민라 아쿠도 바시 내 사이 샤다마다 뒤다 게게게 좀비다 좀비다 게임 어떻게 게게 일단 아쿠 쪽바 동래매
1: 제나
0: 나 쪽로지 동래
1: 레스 레스 다친 계란 게 되죠 덤진난 제 덤부치 시단로 나
0: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세 Remita, remita, molo, chute, molo, chute, que tá na seta, molo, me toquei,

0: 체링게
1: 어 기능 말이
0: 알아서게 체링게
1: 선볼 현재 샴라이나 공기 세무분의 류균 남배 루시 정말인지 강시바디 세로나 어제나 드리기 레제 수상 다가 저희 어떻게 매레제나 양자 제초부지
0: 서도라 뭐네 미끼 뒤지다 나왜 불안도 줄베 레제도 전에 나도 거두게 가로 뚝뚝이 두로 저두게 저로 대두게 대로 야고체레도가
1: 뭐네 다가라래 교육에 그 농친다 년친 뒤지 나도 망조기 초알이야 조나 시다 진요르다
0: 다가라래 다체나 언니게 주제베 개럽 코나도로 롭종 시주다 마오 뒤져 나로라 언니게 짬자 강마마 년제다 롱제 규제 현재다 현재 용외 눈뒤 수긴다
1: 다가라래

0: 부당 실루서를 용루다 송던 제비 니리 규탑당
1: 종처 칸당 디송 희진니 디탕 랑드 노니 르모르여
0: 생히나바 다다치지 신인비 레친데나 베종 롱친 닌친 리콩 함께 룽친자 대탕람드위시비 레칭드레
1: 지난비 대탕람드위시비 칸게 룽친신조 가스효
0: 난주치제 류세니제 대탕라 생크르시지여
1: 지난비 나주린친라도 크르시죠 마지바노로
2: 밤이 더 자탕라로와